0: 잔 식을 게 틱 가금은 랑코 마이카이 바디따나 아송랑 쇼카땡하 와랑코 니플나 파르차치스코 쇼츠니시니 벨시오플레 뉴욕코 아트 사미트코 토마타야하침 니바 와노 아송아로 자트랑 쿠촐산 옹나만 자이 스캉오 틱 가금은 랑오니 마탐 남급바 잔 시안이랑코 바티사 마탐 랑코 피갈리 다오 빌딩빌당 옹 상하 니니까 낙인 강나 바텐 아송 자 아로 만데랑 스카 탕탕 딱 루루잉 하니 낑아 야켄 베그니가파 빌딩빌당 아트가파 디비시 포세스 랑코 아글사코 자 아로 만데랑 마이카이 와라 척킨 야남 기자 벌랑코 실치다레랑치 가탕탕 닦아치 보블 닦을까치 벌치 작치 등글까니랑치 마뭉닦게바 남맛나 아루 토마트나 암자와 니바 구졸산 잔시름이 가사그르키 구몽랑름이 마시그르키 도롬베왈치산 야랑코 체나 아루 남맛나 만겐 니느깽아 안칭리롱 탈급바 사스트라가나 남기자오니안 털고 아로 남마코닥보 톰톰마니코암보 아로 우코라키보 기트랑콜라치브리 보치브리
1: 빌딩빌랑아트급바 빌랑코 와라차카니 Yani bidungon asiman Reverend Dr. G.K. Marakne antalatani ko knang ha. Dao mangabim program ho duk sinat manon asiman knang namaskagin.
2: Plus F chinko ninga chingwe.
3: Ye plus F ni gumun on tisa thangat naman gin ma.
2: Namasya ma. Jin salon a chani rang ko chaon. BN ko lakat kepa, mangrakat kepa, aru chuong kepa vitamin rang dong jaon. Mandeni chanchiani ko bilgriata, aru BN bimang ko manok mata. Uni gumun sa chani rang ko brion, plus F chin gnang kepa ko sa brevo, uno vitamin aru ayin gnang. BN bimang ko mangrakat na aruan, sing baljoke rakina gata chani bos churang ko brion, plus F ni chin gnang kepa ko 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halaya Shillong ni kita uyatinga.

나스망 럼비 아링 아로니 럭뱅니 런가바기 드랑코 크나스와하 아로야 논야 프로그램랑코 왔다니 소모이바 보트나스야하 득득사니 잡노 나스망 델히오니 와타츠카크바 힌디 코보랑코 크나소나 만겐 야 나카슈바니 투라

나시망 라칸 상만이른 급박이 코 크나소나만 나하 다오본 카메 브레미부턴 상만이른 급박이 코 크나나만 겐 깃니 카타비 총어라가 아케 묵지 아르 여깃 코 남느케 비앗 카파랑아라 늑생 같으모니 그렇지 마라 탱슬치 상마 아루와 망니 급은 르팽랑 다오나 시망나 나 시망니 남느케 비앗 카파 브레미부턴 상만이른 급박이 코가 마땡아